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3: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4: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5: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4: 둘째,
5: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셋째,
5: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4: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5: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6: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7: TBS 교통정보
8: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여의도 불꽃축제가 저녁 8시부터 9시 10분까지 진행됩니다. 주변 도로 통제 구간이 많기 때문에 미리 도로 정보를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우선 원효대교는 9시부터 전면 통제가 시작돼서 6일 새벽 3시까지 차도와 인도 모두 전면 통제가 됩니다. 오후 3시부터는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양방면 도로도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고속도로는 외곽으로 나들이 가는 차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일축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의 추돌 사고로 뒤로 5km 구간 정체가 됩니다. 이어지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장수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의 추돌 사고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면 화성 휴게소 부근 2,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TBS 교통정보
7: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

서 청계 광장 방면 동화 면세점 앞 집회 무대 관련 무대 설치 작업으로 하위 4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3일대로도 청계 2가에서 을지로 2가 방면 서울 고용노동청 앞 하위 2개 차로가 역시 집회로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오늘 여의도 불꽃 축제가 저녁 8시부터 9시 10분까지 진행됩니다. 원효대교가 9시부터 전면 통제가 시작돼서 6일 새벽 3시까지 차도와 인도 모두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요. 양녕로 한강대교 북단 교체 차로에서 한강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 하위의 한 개 차로도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지하철 여의나루역도 오후 7시부터는 3시간 동안 무정차 통과되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조남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4: 대리 부르셨죠?
1: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여의도 불꽃축제가 저녁 8시부터 9시 10분까지 진행됩니다. 원효대교는 이미 9시부터 전면 통제가 시작돼서 6일 새벽 3시까지 차도와 인도 모두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녕로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에서 한강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 하위 1개 차로도 통제되고 있고요. 오후 3시부터는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양방면 도로도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지하철 여의나루역은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무정차 통과되겠습니다. 세종대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계광장 방면 동화면세점 앞 집회 관련 무대 설치 작업으로 계속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12시에 집회가 시작되고 3시부터는 행진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수원부근 5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 작업으로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팔,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4: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12시부터 세종대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계광장 방면 동화 면세점 앞에서 집회가 진행됐었는데 되고 있는데요. 3시부터는 세종대로 사거리 또 광화문 경복궁역을 지나 구효자 파출소 앞까지 두 개 차로 이용한 행진이 있겠습니다. 또 1시부터 대학로 마루니에 공원 앞에서 종로 5가 일가를 거쳐 정부 서울청사 교차로 사랑채 동측 건너편까지 역시 두 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부터 9시 10분까지는 여의도 불꽃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원효대교는 이미 오전 9시부터 차도와 인도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양녕로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에서 한강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 하위 한 개 차로도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성산 램프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0: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오늘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건의 집회와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그중에서도 여의도 일대에서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불꽃쇼는 밤 8시에 시작되지만 낮 1시부터 사전 행사가 열리고 있고 이미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원효대교 이미 오늘 아침 9시부터 전면 통제여서 원효대교 이용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잠시 후 오후 3시부터는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사이 차량 진입 못하게 막는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꽃쇼 시작 시간이 가까워지는 저녁 무렵이 되면 마포대교 역시 일부 차로를 보행자 전용 차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기름나포 조금 지나 2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 반포대교 부근의 사고는 조금 전 정리됐습니다.

0: 야!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대 최강일구입니다. 이솝우화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나오죠. 근데요, 토끼와 거북이 중에서 누구의 삶이 더 힘들까요? 빨리 달리는 토끼? 아니면 느릿느릿 걷는 거북이? 토끼는 빨리 달리느라 턱밑같이 차오른 숨을 참아야 하고, 거북이는 무거운 등딱지를 지고 가느라 땀이 나고, 삶은 토끼한테도 거북이한테도 똑같이 힘들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냐.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드는 생각이죠. 여기저기서 답을 찾아서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10살 먹은 아이는

11살이 처음이고 100살 먹은 할머니는 101살이 처음일 거예요. 이번 생은 누구나 처음이고 모두가 왕초보라는 얘기인데 토끼에겐 토끼의 속도가 있고 거북이한테는 거북이의 속도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자신의 속도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속도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처음인 이번 생을 잘 사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9월 5일 토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물레방아 순위 생각

0: 오늘은 거북이의 속도입니까? 토끼의 속도입니까? 남들 뛰어간다고 따라서 뛰어가지 말고요. 다른 사람 속도에 무리하게 맞추려고 스스로에게 채찍질하거나 상처 주지도 말자고요. 힘들면 가을바람 아래 잠시 쉬었다 가는 건 어떠십니까? 좋은 음악 꼭 알아야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욱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골뱅이.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일작마저 끝이 나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분명히 가을이 들어있습니다. 이럴 때면 이상하게 사람 마음도 조금 차분해지죠. 이 계절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9월 3일 방송의 날입니다. 오늘은 이분이 어떤 노래를 가져오셨을까요? 목소리 하나로 청취자 여러분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남자, 허리 디스크쇼의 영원한 허리, 황강 이종황 선생님입니다.

0: 가을이 오면 가슴을 열어놓겠습니다. 낙엽이 쌓이는 소리 귀 기울여 들으며 내 안에 고독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털 인생. 그래서 그 더 고독한 남자. 허리 디스크쇼 황당 이종황입니다.
1: 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내 안에 고독을 만난다고요? 많이 고독하신가 봐요.
0: 뭐 인생이란 그 사는 게 다 고독이 아니겠습니까?
1: 선생님은 뭐 독거노인이시잖아요, 그죠?
0: 고독 거꾸로 하면 독고.
1: 그게 어디 독고입니까?
0: 아, 그렇습니까? 네.
1: 허리 디스크쇼 팬이 얼마나 많은데요.
0: 예. 오늘도 열심히 아주 겸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예. 다만 도달할 뿐.
1: 메가더 장군은요?
0: 메가더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인천자유공원에 서 있을 뿐. 예.
1: 땀을 많이 흘리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에?
0: 아, 이번 여름이 참 많이 더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 오늘 저 방송의 날인데요. 예. 옛날에 제가 있던 회사 그 생각하면 방송의 날 되면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랬는데 여기 TBS는 뭐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네요.
0: 그나마 뭐 믹스커피 하나 있는 거 뜨거운 물 보셔야 되는데 찬물 보가지고 아직 그것도 못 마셨네 아주.
1: 믹스커피 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0: 그것도 사실 그 허리케인 라디오가 아니라 거기에 무슨 뭐 나선홍의 닥쳤어 남의 건데 살짝 했습니다. 예. 신고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 자, 그러면 겸손하게 첫 곡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0: 자, 오늘 9월 3일 방송의 날 첫 곡에 딱 어울리는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뭐 틱톡이니 유튜브니 뭐 많은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 뭐 영상에 밀려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 라디오에 관한 프레드 머큐리의 그 퀸의 깊은 애정이 담긴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퀸의 뭔지 아시죠?
1: 뭐예요?
0: 레디오 가가.
1: 레디오 가가.
0: 예. 이게 사실 특히 이 노래는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Someone still loves you.
1: Someone?
0: 예.
1: 이게 뭔 말이에요? 그냥
0: 누군가는 여전히 당신을.
1: 아, someone. Someone이 뭐예요? Someone이. 아,
0: someone. 내가 미시시피에서 영어 배울 땐 그렇게 배웠어요. 누군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1: 네.
0: 외롭거나 힘들 때 그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친구.
1: 네.
0: 그게 사실 그게 좀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 Someone still loves you 그랬는데 you가 누구예요?
0: 여러분
1: 라디오를 얘기하는 거죠.
0: 그럼 네가 맨 처음부터 소개를 하지.
1: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늘 방송의 날을 맞아서 이종환 선생님께서 퀸의 라디오 가가를 첫 곡으로 골라오셨는데 Someone Still Loves You. 아,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는
1: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0: 여기서 너가 누구라고요?
1: 너는 너 임마 오늘 까먹었잖아요 지금.
0: 라디오잖아.
1: 아, 라디오.
0: TBS를 기다린다. 아, 이렇게.
1: 아, 죄송합니다. 네.
0: 비유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근데 제목이 라디오 가가예요? 가가는 뭐예요?
1: 그거 뭐 아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십니까?
0: 이게 어린애가 이 네. 이제 중얼중얼 거리는 거를 가가, 의성어라는 거 아닙니까? 가가가가 이러는 거. 예?
1: 아,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가가가 이렇게.
0: 그렇지,
1: 주절거리고.
0: 가가가가냐, 이게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저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막 떠드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웅얼웅얼 거리는 식. 그래서 라디오 가가다.
1: 근데 최일국은 왜 자꾸 방송 중에 꺽꺽거립니까?
0: 언제요?
1: 계속 꺽꺽거리던데.
0: 아, 그랬습니까?
1: 그것도 뭐 중얼거리는 겁니까?
0: 아,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방송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방송의 날이 왜 9월 3일이 된지 아십니까?
1: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지 참 최일국이 참 그 아시면 좀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0: 1947년에요. 네. 국제무선통신의 ITU에서 대한민국 무선통신 호출부 HL 뭐라고 그러잖아요? HLKA 뭐 이런 식으로.
1: 아, 예전에 그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0: 그 HL을 배정받은 걸 기념해서 9월 3일이 방송의 날로 됐다.
1: 참 오늘이 그 방송의 날인데 네. 우리 TBS에 좀 많은 응원과 그렇죠.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또 이날 전후에서 이제 한국방송대상 시상식도 열리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선생님 최고령 진행자로 어디 한국방송대상 뭐 상 같은 거 준다는 연락 안 왔습니까?
1: 지금 여기서도 먹고 살기 힘들 수겠는데 누가 부르겠습니까?
0: 3726 청취자께서 선생님 이제 곧 추워져요.
1: 아이고.
0: 전기장판 미리 꺼내셔서 네. 여차하면 바로 깔아 놓으세요.
1: 전 그 촛불 켜고 산 지 두 달 반 됐습니다.
0: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곡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1: 자, 다음 곡은 우리 최일구 씨가 아주 참 어렸을 적에 많이 이게 읊조리면서 들으셨던 음악입니다. When I was young, I listened to the radio.
0: When I was young, I listened to the radio.
1: 야, 너 지금 뭐 타령하니 지금 그, 이게 멜로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0: 대충 맞아요.
1: 아, 3분의 1은 맞은 것 같은데.
0: 이거 저 카펜터스가 부른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카펜터스.
1: 요 가사가 참 나옵니다. 이 노래입니다.
0: 네.
1: 이 노래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0: Yesterday Once More.
1: 맞습니다.
0: 뭔 뜻이에요? Yesterday Once More.
1: 어저께 네. 너 한 번만 더 빌려줄래? 돈을 좀.

0: 카펜터스의 예스터디의 원스모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요, 라디오답게 여러분의 신청곡을 바로 받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즉석 신청곡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듣고 싶은 노래 사연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허리 디스크쇼의 다음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1: 예.
0: 첫 번째 사연은 어떤 곡이 들어와 있습니까?
1: 자, 오늘은 그 7625님이 그 일단 중반의 남성 청취자분 같습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사내 갈등으로 결국 퇴직을 했습니다.
0: 무슨 중반이에요?
1: 뭐 제가 보니까 한 뭐 한 40대나 50대 중반 같습니다.
0: 아니, 그걸 얘기하셔야지.
1: 이제 내용이 보니까
0: 7625님이 중반의 남성이라고 그러면 40 중반인지 50 중반인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 빠블로 넌
0: 써놓진 않았어.
1: 얼마 전 직장에서 사내 갈등으로 아이고 참 결국 퇴직을 하셨습니다.
0: 예. 예.
1: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까지 갑상선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0: 아이고
1: 사는 게 참 그 정말 만만치 않네요. 예. 라고 이렇게 씁쓸하게 좀 적어주셨네요.
0: 아니, 사연을 읽는 것만으로도 아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1: 근데 사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말 그런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0: 예.
1: 하나가 이렇게 좀 지나가기도 전에 혹은 또 하나가 갔는데 또 다른 하나가 오고 또 다른 놈이 오고 해가지고 왜 하필이면 그 왜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꼭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0: 선생님한테 계속 그런 파도가 밀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아니, 지금 이분 얘기하는 겁니다. 네.
0: 선생님 얘기는 아니고요?
1: 네,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때 사실 저의 그 경험담으로 얘기하면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0: 뭘 또 준비하셨어요? 출연료도 못 드리는데.
1: 그 주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0: 주역이요?
1: 네.
0: 주역까지 보세요?
1: 그러니까 극즉반 정즉동. 그게 다라면 이제 다시 돌아오고 고요함 속에서도 변화는 시작된다. 그러니까 밤물이 아무리 깊어도 밤이 사실 그 영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진짜 새벽에 오니까요.
1: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봄이 오고
0: 예.
1: 그 이렇게 더웠던 그 8월달, 7월달 결국 또 가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오늘 하루를 좀 잘 버텨내시고
0: 네.
1: 내일 하루도 또

0: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까 그 주역의 뭐 극직 뭐요? 극직?
0: 넘어가 임마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좋은 마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수술을 앞두신 우리 아내분께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보내면서 이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 네.
0: 주디 갈란드의 오브 더 레인보우. 깜깜한 어둠을 지나면은 반드시 그 무지갯빛 찬란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 뭐 그런 영원한 희망의 송가입니다.
1: 예.
0: 멜로디 아시죠?
1: 모르겠습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야, 마치 그 옛날 무성 영화 속에서나 들을 법한 그런 오디오 톤이었네요. 주디 갈란드 이분이 찾아보니까 22년생이네요, 선생님.
2: 1922년생이시네.
1: 선생님보다도 한참 누님이시네.
2: 그렇죠.
1: 69년에 돌아가셨고요. 미네소타에서 출생하십니다.
2: 아, 미네소타입니까? 네. 아, 제가 예전에 그 미네소타에서 이제 학교를 나왔는데, 네. 그 미네소타 농고라고.
1: 미네소타 농고요?
2: 보리밭과라고 제가.
1: 미시시피 공고도 나오셨다고 그러던데. 그거 고등학교를 중등대 나오셨나봐요?
2: 아, 뭐 가끔 뭐 그 전학 갔습니다. 조금 당황한 것 같아, 일부.
1: 미네소타에서 미시시피로. 뭐 타고 갔어요? 미네소타에서 미시시피까지?
2: 이제 농고에서 갈 때는 이제 그 경운기를 타고. 아. 공고가 좀 됐고요. 제가 이제 선반이나 용접이 안 맞더라고요.
1: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2: 영어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쪽은.
1: 1353님께서 방송의 날인 만큼 잔치는 성대하게 못하더라도 많은 축하를 받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2: 그렇죠.
1: 상업 광고도 시작했으니 이제 밝고 힘찬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TBS를 사랑하는 청취자들이 많아지면서 꾸준히 함께할 겁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네요. 네. 상업 광고 시작한 거 아십니까, 선생님?
2: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2: 아, 그거 이제 뭐 조금 살아나는 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1: 저 바블로한테 조금 달라고 그러세요.
2: 아, 그렇습니까?
1: 네. 골뱅이 저 광고가 들어왔거든요.
2: 아, 그러면 제 바블로 성격으로는 골뱅이를 줄 것 같은데.
1: 골뱅이를 사서 먹어야 돼요. 여기 가면 편의점 있으니까. 네. 골뱅이 사서 드시기 바라고요.
2: 아, 조금만 그러면 좀 조금만 뭐 1, 2만 원이라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1: 1, 2만 원이요? 네.
2: 안 됩니까?
1: 한 20원 주겠답니다. 20원.
2: 네. 아, 아직 멀었습니다.
1: 아유, 자, 선생님 언감생심이고요. 아직도 멀었고 이제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 또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2: 자, 다음 사연은 60대 남성 청취자 5724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건강도 챙길 겸 그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 볼 겸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라켓도 사고 운동복도 사고 신발까지 장만하였는데 정작 운동을 나갈 때가 되니까 자꾸 그 꾀를 부리게 된답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한데 오늘은 뭐 날씨가 뭐 조금 짓궂으니까 뭐 에이 그럼 뭐 내일 또 나가면 되지.
1: 그런 경우가 많죠. 네.
2: 그냥 저를 좀 혼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내일부터 병.
2: 내일병.
1: 내일부터 병이 걸리셨네. 이 병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2: 이거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1: 어떻게 하면 됩니까?
2: 내일부터 병은 네. 내일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1: 아, 내일을. 그럼 어떻게 없애요, 내일을?
2: 그러니까 그 오늘 당장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러시군요.
2: 테니스의 그 실력보다.
1: 선생님이 해안이 네. 담겨 있는 거네.
2: 사실 그 중요한 거는 오늘도 코트에 그냥 나갔다. 아. 그 몸을 좀 움직였다. 예. 그런 게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
1: 그래요?
2: 저기 잠깐 몇 번이라고? 5724님. 지금 좀 일단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고 지금 뭐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1: 선생님. 네. 그러면 오치 이사님한테는 어떤 노래를 띄워드리고 싶으세요?
2: 이분이 좀 당장 나가야 되니까 네. 운동화를 좀 신고 신나게 움직여 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케니 로기스의 풋 루즈를 준비했습니다.
1: 아, 뭐 계속 연결시키느라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3: 뭐

0: 로긴스의 풋루즈라는 노래를 듣고 왔는데, 아, 이게 뭔 뜻이에요, 선생님?
1: 그럴 줄 알고 준비해놨어.
0: 오, 찾아놓으셨어요?
1: 이 풋루즈라는 그것을 일단 형용사로 직역하면 이제 발이 느슨, 루즈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0: 루즈.
1: 루즈하다.
0: 예.
1: 일부 루즈하다.
0: 네.
1: 발이 느슨한, 뭐 이런 뜻이지만 실제 뜻은 그 자유로운. 구속받지 않는 그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뭐 옮기자면은 뭐 자유의 댄스, 속박받지 않는.
0: 그렇습니까? 이제 고등학교 좋은 데 나오셔가지고 뭐 막힘이 없으시네요.
1: 야, 거기까지 준비했으니까 이제 말하지 마.
0: 네. 영어를 아주 제대로 배워보신 것 같아요.
1: 제가 뭐 농골에서 뭐 이 정도지 뭐 어디 또 유니버스 뭐 그거 버스틴지 거기 갔으면 큰일 났을
0: 거예요. 아유, 네, 잘 알겠습니다. 새싹 문자 6171번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친형님이 갑자기 쓰러져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1: 아이고.
0: 가슴이 메어집니다. 빨리 일반실로 내려오길 기원하면서요. 신청곡이 있습니다. 군베이 댄스밴드의 레인을 신청합니다. 또 2125번님은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두 분이 행사 가면은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종황 선생님과 최일구 선생님의 토크는 배꼽이 빠집니다. 늘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1: 이하나 이원님, 행사나 잡아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0: 1623님은 안녕하세요. 네팔 홍수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신청곡 보냅니다. We are the world를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 신청곡 두 곡을 쭉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군베이 댄스밴드의 레인, We are the world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위아더 월드까지 두 곡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위아더 월드 사연이 많은 노래 아닙니까?
2: 사실 그 위아더 월드 하면은 설명을 좀 그냥 지나치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1985년 그 슈퍼그룹이죠. USA for Africa가 발표한 그 자선 노래입니다. 오. 에티오피아 그 대기근 구호를 이제 목적으로 제작을 했는데
1: 예.
2: 이 노래는 그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럼 뭐 그리고 거기에서 당대 최고의 프로듀서 퀸시 존스가 프로듀싱을 하였습니다.
1: 예.
2: 혹시 거기서 뭐 그 마이클 잭슨 빼고 혹시 기억나는 가수분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1: 라이오넬 리치
2: 또 없습니까?
1: 신디 로퍼. 네. 아 선생님은 역시 모르시는 게 없으네요.
2: 왜 내가 질문하면 끊으려 그래?
1: 네. 그거 뭐, 다 근데 저 파블로가 다 적어준 거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2: 아닙니다. 제가 뭐 머릿속에 있는 거 절대 읽지 않고 기억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빌리 조엘, 네. 밥 딜런, 다이애나 로스
1: 보고 읽지 마시고
2: 케니 로저스, 뭐 스티비 원더 등등 많은 분들 그 기라성 같은 월드스타 21명, 2명이 참여한 명곡입니다.
1: 기라성요?
2: 잠깐만, 기라성이면 저 우리 동네 그 짬뽕 잘하는 집이 기라성입니다.
1: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스타들이 늘어서 있는 걸 비유한 말이고요.
2: 그럼 우리도 지금 허리케인 라디오를 하는데
1: 기라성이죠.
2: 기라성 같은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겁니까?
1: 아, 선생님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의 유망곡 마지막으로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유망곡은 허리케인 라디오 힘든 시간에 출연하신 가수 신한산 씨의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1: 신한산 씨, 네.
2: 구한산 아닙니다.
1: 예, 예.
2: 신한산.
1: 신한산 씨 있습니다.
2: 노래 제목은 텅. 네. 텅. 일부 이렇게 머리 치니까 텅 소리가 나네.
1: 그렇죠. 텅기었다. 좋습니다. 그럼 신한산의 텅 유망곡으로 이 노래 들으면서
2: 한번 또 쳐보자.
1: 텅, 텅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5: TBS 교통정보 서울시내 한강다리 중에 오늘 원효대교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로 원효대교가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3시부터는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구간도 차량 진입 못하게 막을 예정입니다. 마포대교 역시 오후 4시 이후로 강북방향 일부 차로를 줄일 예정입니다. 다른 한강다리 중에 월드컵대교가 강북쪽으로 정체 계속되고 있고 성산대교는 뒤쪽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부근부터 성산대교 건널 때까지 움직임 둔합니다. 또 올림픽대로 잠실에서 반포까지 35분 정도 걸리고요. 동작대교에서 여의도 63빌딩 쪽으로도 밀려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 3시부터 63빌딩에서 마포대교 쪽으로는 전면 통제 들어갑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4부 첫 곡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시죠? 서준이 엄마가 이런 노래를 신청했네요. 안치환, 내가 만일.

0: 네, 한치혁 씨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좀 이따가 오늘 점심 먹고 디저트쇼 노래 한 곡도 갈 건데요. 작곡가 정희성 씨, 그리고 정희성 씨 곡을 받은 미녀 가수 두 분이 출연합니다. 가수 서화선, 배진아 씨. 지금 세 분이 밖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강진의 신곡 듣고 오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되어.

0: 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디너쇼 아니고요. 점심 먹고 디저트 쇼입니다. 네, 오늘도 어려운 살림에 특별한 분들 세 분을 모셨네요. 트로트계 마이다스의 손이자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작곡가 정의성 씨. 그리고 정의성의 음악적 페르소나로 거듭난 두 분의 매력 만점 디바 서화선 씨 그리고 배진아 씨. 자, 세 분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먼저 정의성 씨부터.
2: 네.
0: 정의성 씨 하면 뭐 히트곡 제적인데 본인의 대표곡이 제가 보니까 네, 서울, 부산, 대전 찍고 그거죠?
2: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0: 서울, 대전, 대구
2: 부산.
0: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렇게
2: 네, 맞습니다.
0: 94년에.
2: 네, 94년도.
0: 그 다음에 또, 청취자들한테 소개해 주실?
2: 장윤정의 어부바.
0: 어부바.
2: 첫사랑.
0: 예.
2: 뭐, 신유의 꽃물.
0: 그렇죠. 빠이빠이야.
2: 소명 빠이빠이야.
0: 예.
2: 김용임 홀홀홀.
0: 아, 김용임 씨 홀홀. 그것도 정희성 씨구나.
2: 뭐, 내 사랑 그대요. 유진아의 무슨 사랑.
0: 유진아 씨 노래도 있고.
1: 아이 좋아라.
2: 아이 좋아. 이혜리 아이 좋아.
1: 인생.
2: 류경이 인생.
0: 그래요.
1: 니미어가 있죠.
0: 니미어. 니미어는 정희성 씨 본인이 부른 노래
2: 네네,
0: 아니에요?
2: 맞습니다.
0: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2: 네네.
0: 어, 정말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시더라고. 하얀 두루마기 입고서 어디.
2: 네.
0: 개울 같은 데에서 풀밭인가?
2: 대관령이에요.
0: 어디 저 보리밭 위에서 혼자 막 그렇게 하얀 그 수건 같은 거 휘둘르면서 니미어를 부르시더라고? 네.
2: 대관령에서 찍었어요.
0: 대관령에서.
2: 안반대기라고.
0: 아, 예.
2: 그 책을 너무.
0: 흑백으로 저 나왔던데 네. 네, 아주 멋있더라고요.
2: 네네.
0: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 노래가 94년에 나왔는데 94년이면 정의성 씨가 뭐 저보다 5살 동생이니까 꽤 젊었을 때 아닙니까?
2: 제가 28살 때
0: 그러니까.
2: 만든 노래니까.
0: 예, 정의성 씨가 보니까 그 삼척에서 태어나가지고 참 고생 엄청 하셨더라고.
2: 예? 아, 고생.
0: 무일푼으로 무작정 상경까지 해가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
2: 네.
0: 결국엔 포기하지 않고 작곡가 가수로서의 꿈을 이뤘습니다. 자, 정의성 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서화선 씨. 아, 가만 있어봐. 이 모자 쓰고 해야 돼. 잠깐만.
1: 어,
0: 정희성 씨가 이거 모자 가져왔다고
1: 오늘
0: 쓰고 하라 그래서
1: 정희성 선생님께서 선물로 모자를 가져오셨어요.
0: 정희성 씨도 쓰세요. 네. 정희성 씨가 저한테 이 선물로 중절모
1: 너무 잘 어울리세요.
0: 이 스카이블루 색인데 네. 어울려요?
1: 근데 오늘 의상이랑 너무 찰떡입니다.
0: 아, 네. 네. 어떤 사람은 또 현찬타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자, 서화선 씨.
1: 네.
0: 자, 우리 힘든 싱어 가왕 출신. 원래는 여기 힘든 싱어 할 때는 서미였잖아. 서미.
1: 네, 그렇죠.
0: 아름다움이 외자.
1: 네.
0: 외자로.
1: 맞아요.
0: 근데 어떻게 하다 화선이 됐어요?
1: 아, 저번에 제가 여기 자주 듣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듣고 있는데 최국 씨가 여기 이제 나오셨잖아요.
0: 네.
1: 근데 그때 제가 댓글을 썼는데, 아,
0: 최국이 대신 화내주는 남자.
1: 네.
0: 그거를 밖에서 듣다가.
1: 네.
0: 그 시간에 댓글을 썼다고.
1: 제가 댓글을 썼는데, 네. 그 최국 앵커님께서 읽어주셨어요.
0: 맞아, 맞아. 있었어. 그런 적 있었어요.
1: 네. 근데 최국님께서.
0: 네.
1: 섬이?
0: 어.
1: 섬이가 뭐야? 아, 거미도 아니고.
0: 아, 맞아.
1: 거미는 왜 여기나 싶지.
0: 예.
1: 이름 바꿔요. 이름 바꿔요. 막 계속 그러셔가지고. 그때 이제.
0: 그 누가 장명을 누가 했어요?
1: 안채 선생님께서.
0: 안채 씨가.
1: 네. 오. 서화선으로 해라.
0: 안채 선생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1: 네.
0: 좋습니다.
1: 근데 이름 바꾸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0: 어떤 거?
1: 뭐
0: 가수한테는 뭐 히트곡이 자꾸 생겨야 되는 건데요.
1: 어, 네. 좋은 곡을 받았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이제 오늘 좀 들려주실 거고.
1: 네.
0: 자, 이제 세 번째 손님입니다. 다음 가수분은 트로트계의 전인아 탤런트입니다. 정말 텔레비전으로 보시는 분 있으면은 진짜 비슷해.
1: 닮았어요?
0: 어, 비슷해요. 네. 어, 전인아 씨 같아.
3: 저도 몰랐는데 그 SNS에 제가 사진을 올렸더니
0: 네.
3: 댓글이 처음에 한 십몇 년 전에 SNS에 처음 시작해서 댓글이 달리는데 어? 전인아 닮았다. 전인아 닮았다. 이런 댓글들이 쭈르륵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다시 보니까 아, 조금 닮기는 닮았구나. 네.
0: 화면으로 저 TBS TV 화면으로 보니까 더 비슷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3: 그런가요?
0: 반갑고요.
3: 네.
0: 그 배진아 씨는 저기 옛날에 그 허리케인 라디오에
3: 네.
0: 힘든 싱어에도 출연을 하셨잖아.
3: 아, 4년 전에 김용주 씨랑 한번 붙었었죠.
0: 이용주 씨.
3: 아, 이용주 씨랑.
0: 이용주 씨.
3: 네, 그때 이용주 씨가 막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네. 그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 거기서 5승을 막 한 뒤라서
0: KBS 아침마다
3: 그렇죠. 제
0: 애들 내 마음의
3: 되나요?
0: 신과 그물에 막 하고 그럴 때였는데
3: 네. 그때 팬덤이 막 그분이 많을 때라 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0: 그때 결국에는 이용주 씨가 가왕을 했었고
3: 했죠. 네,
0: 그때
3: 네.
0: 이제 백인아 씨가 네. 희생양이 됐네.
3: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0: 백인아 씨한테 네. 4년 만에 네.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3: 네.
0: 자, 근데 정희성 씨 말입니다. 네. 여자 가수 두 분을 이렇게 이제 모시고 나왔는데 네. 한 분도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두 분한테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신곡을 제작해 줬다고 들었어요. 두 분 네. 가수를 작곡가 입장에서 어떤 장점을 가수인지 설명을 좀 짧게 한번 해볼게요.
2: 근데 가수로서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 노래를 잘한다.
0: 그래야 되겠죠.
2: 그리고 소리가 개성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각자의. 배진아 씨하고 15년 됐고요. 인연이 네. 워낙 오래된 인연이고 우리 서미 씨는 한 3년 됐지. 네. 한 3년.
1: 2년 네. 정도 됐습니다.
2: 일단 소양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로서 네. 가져야 될, 연예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소양들을 두 사람 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1: 고맙습니다.
0: 정희성 씨가 뭐 아무 가수나 이렇게 곡 주는 분은 아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1: 맞습니다.
0: 네, 저 정희성 선생님 말이에요. 이렇게 삼척 사람들이 말을 좀 느리게 합니까? 어떻게?
2: 좀 그렇죠. 좀 말이 어눌하죠. 네, 네.
0: 자, 그러면 자 인사 여기까지 듣고 이제 가수분들 나왔으니까 귀 호강할 시간입니다. 청취 여러분들 노래 라이브로 지금부터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화선 씨부터
1: 네.
0: 그렇죠?
1: 네.
0: 저쪽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써주시고
1: 네.
0: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을 좀 해주실 거예요?
2: 화선이. 이름이 네. 서화선이잖아요.
0: 아, 서화선 씨가.
2: 본인의
0: 그러면?
2: 이름을 따서 화선이란.
1: 화선이. 네. 네.
0: 화선이. 이게 네. 한자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꽃하자에 네. 착할 선? 아니, 불화로 할까요? 화끈하니.
3: 정해진 게 없구나.
0: 여보세요. 알았어. 나중에 그럼 저 한자 이름을 정하는 걸로 하고.
1: 아니, 근데 가수가 자기 이름을 가진 이런 곡을 평생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0: 좋죠. 네. 네. 좋습니다. 누가 뭐라 그랬어요? 자, 화선이를 서화선 씨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 주십시오. 박수.

0: 서하선 씨가 정인성 작사 작곡의 서하선 씨의 노래 화선이 노래 잘 들었어요.
1: 고맙습니다.
0: 그러니까 어떤 이별의 아픔을 지금 노래하는 거야, 그죠?
1: 네.
0: 나 화선인데 잘 네. 계시죠? 뭐 이런 거죠?
1: 맞아요.
2: 전화로 말하는 거예요.
0: 전화로? 네.
2: 전화로 여보세요. 저 화선이에요. 말하는 거죠.
0: 근데 그 상대가 뭐 답변이 없어.
2: 근데.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0: 그냥. 네.
2: 다시 만나기 싫으니까.
0: 아, 너무 애간장이 누가.
2: 다시 보기 싫으니까 듣고만 있는 거죠. 네.
0: 그럼 왜 헤어지게 만들었어? 헤어지지 말지.
2: 네. 그래서 말이에요.
0: 근데 이 정인영 씨 작품을 보면은, 니미어라는 노래도 그렇고, 그 도정환 선생의 시로 만든 옥수수밭에 그대를 묻고
2: 네네.
0: 이 전부 다 보면은 이별의 아픔에 대한 노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 사랑보다는 이별이 많은 것 같아요.
0: 왜 그래요? 이별을 더 많이 했어요? 사랑보다?
2: 네. 많이 차였습니다. 만난 여자들만 다 저를 차고 갔어요.
0: 근데 우리 뭐 대중가요 보면은 사실 사랑이 이루어져서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하는 그런 노래보다는 그죠? 배진아 씨 이제 혼자 계신데 어때요? 네. 이런 이별의 아픔 노래하고 그런 노래가 더 많죠?
1: 네? 좀 이따가 제 노래도 들으실 텐데 제 노래도 그런 가사네요. 그러고 보니까.
0: 제목은 뭐예요?
1: 어디 한번.
0: 어디 한번. 네. 어디 한번 이별만 해봐라 뭐 이런 거.
1: 두고 보자.
0: 그런데 네? 정희선 작곡가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랑에 이루어졌다 이런 즐거움보다는 왜 해잔한 이별의 아픔이 더 대중한테 네. 호소력이 있다고 보세요?
2: 제 노래가 대부분 보면 슬픔이 많습니다.
0: 네.
2: 또 한도 많고 제가 어릴 때 자라왔던 그 환경들이 제 감성을 지배하지 않나
0: 아.
2: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 오래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0: 예.
2: 또 음악으로 살아오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0: 예.
2: 청춘 시절에
0: 네.
2: 그런 것들이 가슴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슬픔의 감성들이 음악으로 발산이 되지 않나.
0: 그렇군요. 네. 제가 사실 정희성 작곡가님 그 위키디피아를 제가 아까 슬쩍 봤는데
2: 네네.
0: 진짜 고생 많이 한 분이에요.
1: 네. 고생이, 인간 승리입니다. 인간 승리.
2: 고생이었다기보다도 저는 경험이었다 생각해요.
0: 아, 그걸 고생으로 안 하고 나의 그런, 경험이었다.
2: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0: 지금의 내가 네. 있는 거다.
2: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아유, 좋습니다.
1: 네. 근데 저 여기 문자 읽으라고

0: 이 자리에 앉혀주셨거든요.
1: 여보세요. 그거는 MC가 하라고 하는 거지 자기가 밝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노래 듣고 감상 문자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네. 서화선 씨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0: 네.
1: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입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 주세요.
0: 아, 묻진 여사님께서 서화선 가수님 미인입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묻진 여사님.
1: 어디 있어 그 문자가? 네?
0: 딱 보이잖아요.
1: 아, 여기 있어? 네. 네. 또. 네.
0: 시력이 안 좋으신가 봐요.
1: 아, 저 나이 먹어서. 네.
2: 아, 그래서 대신 읽어주시라고 그랬구나.
1: 그다음.
0: 모스트님께서 정희성 천재 작곡가 겸 가수님, 서화선님, 배진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2: 반갑습니다.
0: 김처복마니께서 화선 씨가 제 애간장을 녹이시네요. 고맙습니다.
1: 세상의 빛님은?
0: 세상의 빛님께서 첫 소설부터 죽인다고. 네. 근데 그거... 지금 다... 글 써주신 분들이 정희성 선생님 팬분들이세요.
1: 아, 그래요?
0: 네. 정희성 선생님 팬분들이 저희도 다 같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거든요.
1: 뭐 굳이 그건 TMI였는데. 아무래도 별 말을 했어.
0: 자기 옮길까요?
1: 네. 자,
3: 오늘
1: 이제.
3: 오늘 그러면... 제가 동원 좀 시켰습니다.
1: 자, 이번에는 배진아 씨, 네, 휴대폰 그만 보시고.
2: 네. 댓글 좀 읽고 있었습니다.
1: 아, 댓글 벌써 네, 왔습니까?
2: 좋습니다. 네, 유튜브 그러면... 댓글창.
1: 아, 배진아 유튜브에?
2: 아니, 아니요.
3: 아니, 방송.
1: 아, 허리케인 유튜브에 허리케인 댓글 남기셨구나.
2: 네. 아니, 읽어보니까 야. 응원의 문자가 진짜 많이 와 있네요.
1: 그죠?
2: 네네.
1: 자, 그러면 가요계 전인아 씨. 배진아 씨, 아까 어디 한 번이라 그랬죠?
2: 네네네.
1: 자, 그러면. 노래 하기 전에 네. 어떤 노래인지 미리 한번 좀 청취자분께
2: 아, 네.
1: 어디 한번 이 노래는
2: 제가 선생님께 곡을 사실은 받기로 한 게 10년이 됐어요.
1: 선생님이라면 앞에
2: 정희성 선생님께서 뮤직비디오에 제가 출연해드리는 조건으로 선생님 네. 노래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드리는 조건으로 곡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1: 네.
2: 아, 10년이 걸렸습니다. 오. 물론 선생님께서 많은 곡들을 들려주셨는데 저한테 제 뭐 몸에 딱 맞는 노래를 만난 게
1: 최근 노래가 네네. 도착하는
2: 그게
1: 게 10년 걸렸다.
2: 어디 한번입니다.
1: 그러니까 노랫말은 어떤 내용이에요?
2: 네,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네.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돌아온다고 해놓고 왜 안 오냐 그런 원망도 좀 있으면서 잊으라고 하신다면 잊겠어요. 이제 그런 가사죠. 슬픈
1: 한번,
2: 가사입니다.
1: 어디 한번 물어나 보자.
2: 네.
1: 왜 온다고 그러고 안 오냐?
2: 약속하고 가놓고 왜 소식이 없냐는 거죠.
1: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 조금은 그런 게 있죠.
1: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배진아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정희성 씨 작품입니다.
2: 방송에서 처음 들려드립니다.
1: 아, 좋습니다. 어디 한 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문자로 소감 좀 많이 남겨주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야, 베니나 씨, 어디 한번. 잘 들었어요. 자리 앉아주시고. 네. 베니나 씨가 막 그 마이클 잡기자가 하니까 유튜브 동접자가 지금 205명까지 늘었어.
1: 아, 그래요?
0: 네? 205명이면 저희 수준에서는 대단한 거거든요.
1: 선생님 팬분들이 좋겠습니다. 많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셨나 봐요. 선생님 팬분들이라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화선 씨.
2: 어머. 죄송합니다.
1: 아니, 우리 팬도 많을 수 있잖아요.
2: 맞아요. 어, 그럴 수 있죠. 맞아요.
3: 정우성 팬이 두 분 팬이에요.
1: 아유, 뭐 겹치기도 하겠죠.
0: 동접자가 지금 여보세요. 그 유튜브 거기 들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보조 MC. 자, 성화선 씨.
2: 죄송합니다.
0: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배진아의 어디 한번 듣고 네. 청취자분들이 많이 소감 올려놨습니다. 몇 분 네. 소개해 주세요.
2: 한혜경님께서 배진아 가수님 멋진 모습 좋아요 해주셨고 모스트님께서 이쁘다 전이나 아니 배진아 라고 해주셨어요. 박현주님께서 진아님 노래 신곡 너무 좋아요. 어디 한번 대박 나시길 응원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조재갑 김영숙님은 이제 조재갑 작사가님이세요.
0: 아 그러세요?
2: 네 이번에 정유선 선생님 신곡을
0: 김현숙
2: 네, 아내분 이름이시고요.
0: 네 부부가 동시에 올려놓으셨구나.
2: 네 아픔의 흉터는 사라지지 않는 비늘로 남는 것. 정희송 선생님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0: 아, 작사가시라. 문자도 그냥 의미심장하게.
2: 네.
0: 아픔의 흉터는 사라지지 않는 비늘로 남는다.
2: 아,
3: 멋지네요.
2: 아, 10초 걸려요, 이해하려면.
3: 비닐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목 좋은데.
2: 생선인가요?
0: 아픔이라는 게 결국 생선 같다. 그런 얘기인가 뭐야. 아, 어렵습니다. 또.
2: 마지막으로 박수키님. 배진아 가수님, 10년의 긴 세월 기다린 어디 한번 대박 좋은 노래입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우리 서화선 씨, 배진아 씨 노래 라이브로 신곡들 한번 들어봤고. 자, 이제 서화선 씨.
2: 네.
0: 그 전에 이제 서미 씨로 활동하고 그럴 때는
2: 네.
0: 작곡가 안치행 선생하고도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새로 정희성 작곡가하고 손잡고 작업을 하게 됐는데
2: 네.
0: 어때요?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절 차라리 목을 절라주세요.
0: 아니 그런 거 말고
2: 안챙 선생님은 네. 정말 아버지 같고요.
0: 아버지지 뭐.
2: 정희성
0: 아버지
2: 선생님은
0: 뭐 큰 아버지 뻘이지 뭐. 네?
2: 정희성 선생님은 어머니 같습니다.
0: 오 그래요?
2: 네. 정말 아. 이게 좀 다르십니다 결이. 네 근데. 또 두 분이 워낙 또 잘 아는 관계시고 또 이번에 앨범 낼 때도 또 같이 다 같이 해서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네. 네.
0: 정희숙 씨도 뭐 안치행 선생님하고는 잘 아시는.
3: 네네.
0: 네. 어떤 인연으로 안치행 선생님하고 알게 됐어요?
3: 제가 26살 때 네. 가수가 되고 싶어서 안치행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 가수하고 싶은데 좀 키워달라고. 그 당시엔 테이프, 녹음 테이프. 그 녹음해서 카세트 테이프를 보냈지. 그 기타로 노래해서. 안치행 선생님 연락이 왔어. 오늘 와, 한번 보자. 가더니 그분이 저를 가수를 키워주겠다고.
0: 아, 그랬습니까?
3: 안타운 바.

0: 그 당시 안타 한 반.
1: 안타 기획.
0: 안타 한 반.
1: 안타 음반이었어요.
0: 그때는 안타 한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가수로 그 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음반도 내고 그랬습니다.
1: 예.
0: 근데 세월이 지나도 안 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나갈래요. 그러니까 그래, 나가라. 그래서 제가 나와서 저는 작곡가가 되었죠.
1: 아, 그랬구나.
0: 서울대인데 우산이. 그 제 첫 번째
1: 서울 어떤
0: 서울 대전대구 부산.
1: 아 그리고 나서
0: 네, 그리고 나서
1: 안치현 선생님 이제 저 그냥 떠나겠습니다.
0: 근데 안치현 선생님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네.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의성아 넌 이제 보석이야.
1: 오.
0: 넌 이제 대한민국 보물이 되었어.
2: 와.
0: 너가 난 너무 자랑스럽다.
2: 네.
0: 선생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 아 근데 뭐 도와주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0: 그래도 제가 선생님한테 있으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1: 아.
0: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노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분이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노래를 학교 종이 땡땡땡처럼 불러라. 노래 넣기 노래를 늘 학교 종이 땡땡처럼 불러라.
1: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쉽게 불러라.
0: 노래를 정직하게 부르라는 거죠.
1: 정직하게?
0: 네, 정직하게. 정박으로.
1: 딱. 정박으로? 아, 음정도 제대로 맞게 하고?
0: 박자를 갖고 너무 놀지 말고.
1: 기교를 부를 생각이
0: 네, 기교도
1: 많아라.
0: 부르지 말고, 기술도 부르지 말고, 순수하게 불러라. 아마 네. 그분은 그랬던 말씀인 것 같아요.
2: 네.
0: 그래서 늘 저는 그분의 말씀을 새기고 있죠.
1: 예, 네. 그렇군요. 제가 사실은 뭐, 노래 잘 부르니 못 부르니 그런 얘기 하시니까, 네. 여기 상암동에 실용음악학원에 가서 보컬 레슨을 받고 있는데.
2: 어, 진짜요?
1: 이제 내일 또 6시 1시간 배워야 되는 시간, 세 번째로 배워야 되는 시간인데.
0: 네.
1: 솔직히 음악 원장님도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 저기 네. 여기 오셔가지고 보컬 레슨을 한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 노래를 잘한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0: 네네.
1: 어, 근데 너무 힘들어.
0: 일단 제가 한번 우리 젤구 선배님의 네. 노래를 한번. 생으로 들어봐야 돼.
1: 그래요?
0: 생으로
2: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 제가 그
0: 아니, 오늘 말고
1: 시간이
0: 시간은
1: 아 언제 한번 지도 좀 해주세요.
0: 한번 제가
1: 저는 한번. 그 한 옥타브 올라가서 솔까지는 어느 정도
0: 아, 그래요?
1: 거기까지 소리가 나오는데 라부터는 안 나와.
0: 근데 고음을 잘 낸다고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1: 아, 그러니까 네. 그건 뭐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고음을 못 내더라도 네. 네. 괜찮은 거예요? 그 다른 뭐 가성 같은 걸 쓴다는 거예요? 뭐예요?
0: 제가 지금까지 많은 가수들의 곡을 경험해본 바로는 네. 자기가 가장 잘 낼 수 있는 네. 소리로 노래하는 게 가장 좋은.
1: 아, 근데 고음이 안 올라가니까.
0: 그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되는 걸 왜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1: 그 노를 부르지 말아요.
0: 아니요. 저 자기가 잘 낼 수 있는 음역이 있잖아요.
1: 그거를 모르겠다. 이거.
0: 소리 안 되면 F샵으로 하면 되죠. 파샵으로.
1: 그런 거를 한번 나중에 그러면 정희성 선생님한테 한번.
0: 한번 제가 한번 저희 음악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어디 음악실이 어디신데?
0: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라이브를 하는데 라이브 한번 출연해 주세요.
1: 이천에?
2: 네. 너무 좋다.
1: 아니, 제 고향이 안성인 이천 시내예요?
0: 네. 이천에서 좀... 시골인데 산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1: 아 그럼 한번 갈게요 제가. 네. 이쪽 갔다가 안성 가면 되지 뭐.
2: 아니, 이번에 10만 구독 돌파하셨어요.
1: 그 이제... 끝나고 한번 비즈니스 얘기 좀 해보죠.
0: 예, 예.
1: 아, 또 이런 인연이 또 있겠네.
0: 예, 예, 예.
1: 자 애청자 짱 여사님께서 자 보조 MC 소개 좀 해주세요.
2: 정희선 선생님. 좋은 노래 그리고 이쁜 두 가수님 곡이 참 듣기 좋구만요.
1: 아유, 덕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배진아 씨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0: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네.
1: 자 이제 다음 노래 이제 서화순 가수의 노래 들을 거예요.
2: 네.
1: 두 번째 노래는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2: 네.
1: 아주 흥얼흥얼 거릴 수 있는 노래 같아.
2: 네 맞아요.
1: 노래 제목만 들어도
2: 딱 좋아하실 노래예요.
1: 흥얼흥얼 할 수 있는 노래인데 청취자 여러분 네. 노래 제목이 뭐냐. 홍이야 홍이야 홍이야. 홍이야 홍이야 이거 술 취해가지고 홍이야 홍이야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2: 맞아요. 약간 뭐 그 술 취해가지고 뭐
1: 홍이야 홍이야?
2: 응? 네, 약간 술 취했을 때 기분 좋게 술 취한 그런 말인 그런 순 우리 말인데
1: 약간 완전히 뭐 꽈라 될 때까지는 아니고 네. 어느 정도
2: 알딸딸할 때
1: 아, 맞아요. 거기까지
2: 맞아요. 그, 일곤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노래.
1: 아, 나 요새 술 끊었어요.
2: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얼굴이 좀 좋아지셨더라고. 안색이 엄청 맑아지셨어요.
1: 자 그러면 서화선 씨의 노래 네. 역시 정희성 씨 작사작곡 네. 홍야 홍야입니다. 홍야 홍야는 뭐 의성어예요? 뭐예요?
2: 의태어입니다.
1: 의태어 네. 몸짓을 보여주는 거다. 홍야 홍야 예 네. 좋습니다. 서화선 씨 노래 홍야 홍야 자 기대를 갖고 들어보겠습니다.
2: 네.
1: 문자 주세요 여러분들. 제목이 재밌습니다. 홍야, 홍야.

0: 잘 들었어요. 아주 애교 넘치는 노래네. 예. 자, 술 한 잔 사주세요. 홍야, 홍야. 네. 자, 박인진 청취자께서, 노래에서 중국 냄새가 납니다. 저도 딱 들을 때부터, 홍야, 홍야 시작할 때부터.
1: 네. 약간, 그쪽에
2: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여보세요. 지금 네. 중국 얘기하는데 갑자기
2: 거기까지 갑니다. 약간 아라비안 그런 느낌 안 들어요?
0: 그런 것도 있긴
3: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있어요. 네.
1: 노래가 좀 묘합니다.
3: 네. 네. 근데 저 음악 하시는 제 지인분들이 전화가 와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0: 뭐라고요?
3: 우리가 같이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멜로디는 정희송 선생님 레벨 정도 돼야 나오는
2: 거 같지. 맞지.
0: 사부님 칭찬하려고. 알았어. 자, 뭐 혹시 뭐 중국 진출 염두에 든 뭐 정희송 씨 작품이요? 어떤 거예요?
1: 뭐 잘 된다면 중국까지 갈 수 있다면 좋죠.
0: 예.
1: 제 노래 그랬었구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0: 그랬었구나. 네,
1: 이 노래가 이제 중국에서 한국 노래 1위를 했거든요.
0: 오.
1: 뭐 이런 기적이 네. 우리 서하선에게도 있으면 좋겠어요.
0: 좋았네요.
2: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0: 조만간 중국 CCTV 한번 출연해야 되겠네, 서하선 씨. 네?
2: 하선 씨 이번에 선생님께 두 곡 받으셨죠?
3: 네네.
2: 선생님한테 저가 한 곡 받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오면서 차에서 선생님께서 빠른 노래를 한 곡 더 주마 이러셨어요.
0: 공평하게 하겠다.
3: 너무 축하드려요.
2: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0: 한국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뭐 다른 노래 부를 게 딴 거 어떤 거 할 거예요?
1: 선생님께 이번에 받은 노래 어디 한 번이 제 노래 11번째 곡이거든요. 네. 제가 발표한 곡이 이미 10곡이 넘게 있어요.
0: 그렇구나.
1: 예, 그중에 한 곡. 네, 선생님께서는 다른 작곡가 선생님의 노래 부르는 걸 안 좋아하시지만 오늘은 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0: 제가 한 곡밖에 안 좋아해요.
2: 원래는 그 이혜리 씨 아이주아라를 하게 돼 있었어요. 아,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가수가 자기 노래를 홍보하는데 예. 굳이 뭐 남의 노래를 해야 되겠나. 예. 내가 안 만든 노래라도 신화야 해라.
0: 아, 좋아요.
2: 제가 양보했습니다.
0: 내가 작곡한 노래는 아니지만. 네네. 네. 그래서 어떤 노래?
1: 공정식 작곡가님의 네, 계절 끝에 달린 인생이라는 곡입니다.
0: 계절 끝에 달린 인생.
2: 진아야, 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작곡가인데.
1: 근데 정말 저 항상 공정식 선생님 얘기가 나오면 선생님이
0: 저렇게 하시는데요.
1: 그 부쩍 같은 인생 작곡하신 공정식 선생님.
0: 공정식 선생님.
1: 네, 근데 선생님 정말 두 분 친하시거든요. 근데 저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0: 말만 저렇게 한다.
1: 모르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는데 왜 저런 농담을 하시는지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0: 친할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있지.
1: 친하기 때문에 편하기 네. 때문에 가능한 매트가
0: 아닐까. 좋아요. 그러니까
1: 아닐까.
0: 계절 끝에 달린 인생인데 네. 그 노래 설명을 좀 해주고 청취자분들 네. 들려주시면.
1: 공정희 선생님께서 제게 이렇게 정통 트로트를 하나 해라. 그래도 트로트 가수가 정통을 잘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노래를 저한테 만들어주셨는데 네. 그냥 부족하더라도 만족하면서 웃으면서 살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
0: 근데 계절 끝에 달렸다는 게 뭔 말입니까?
1: 저도 그 부분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선생님께서 작사를 하셨어요. 근데 모든 게 다 이렇게 계절 넘어가면서 아쉬움이 남잖아요. 예. 그런 인생도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그 아쉬운 것을 강물 흐르듯이 흘려보내고
0: 좋네.
1: 예, 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해석이 더 좋았어.
1: 예, 네, 저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0: 좋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배진아 씨의 노래 들으면서 해석을 해주시길 바라고 배진아가 부릅니다. 계절 끝에 달린 인생. 박수. 문자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진아 씨가 계절 끝에 달려주세요. 사랑도 청춘도 계절 끝에 달려주세요. 내 사랑아 내 누나 부족한 내 사랑.

0: 야, 백진아 씨, 대결 끝에 달리네요. 아유, 아주 열창을 해주셨네. 자리 앉아주세요. 잘 들었어요, 백진아 씨. 네.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장구처럼 좋다.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야, 계절 끝에 인생에 달렸다. 뭔가 이렇게 마디마디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그런 인생을 얘기하지 않나? 또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유성 작곡가님은 이 노래?
2: 저는 제 노래 외에는 이제
1: 공정식 작곡가 아니라 신나다 그랬는데 괜히 하는 소리 같고
3: 너무 친하신데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노래 잘 들었고요. 이제 마무리 인사 좀 하고 우리 저 정유성 씨의 제가 아까 니미오라는 노래는 한 번 더 네. 들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네. 파블로 PD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막 그러더니 네. 끝곡으로 틀어보겠대 좀 이따가.
3: 와.
2: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하여튼 저 두 분 세 분 다들 고생하셨고
3: 네.
1: 서화선 씨 오늘 보조 MC로 약간 좀 취업하고 그러셨는데 어떠셨어요 보조 MC가 보니까?
4: 장기 취업하고 싶어요.
1: 장기 취업?
4: 네.
1: 아, 목소리는 딱 좋아.
4: 좀 잘 맞습니다.
1: 아, 목소리는 딱 그 이 저녁에 그 CBS에 뭐 배미향 씨 비슷한 그런 목소리 컬러도 나오는데
4: 네.
1: 여기서 한번 할래요?
4: 좋죠. 네. 의자가 딱 맞네요.
1: 출연료는 안 줘요 여기.
4: 아 괜찮습니다.
1: 그럼 괜찮아요?
4: 열정 페이. 홍영에 많이 틀어주시겠죠.
1: 배진아 씨는 어땠어요?
5: 네, 아우 4년 전에는 제가 대결하러 나와가지고 좀 긴장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노래를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그 4년 동안 또 배진아 씨도 많이 성숙해지신 것 같고요.
5: 열심히 했습니다.
1: 그죠?
5: 앞으로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
5: 전혀요.
1: 전혀? 네, 뭐? 그냥 제가 그런가, 그래요.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말하고.
5: 아, 그게 안 돼요, 성격이.
1: 자, 우리 서화선 보조 MC. 마지막으로 네. 저 문자, 저 파블로가 올려놓은 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4: 네, 근데 배진아님 노래하실 때 문자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5: 감사합니다.
4: 시간상 최석신님 것만.
1: 네.
4: 배진아님, 음악 너무 좋아요. 자체가 꽃인데 꽃 한 송이 더 가져오셨네요.
5: 의상이.
1: 네, 블라우스에 장미꽃을 인쇄 갖고 오셨구나.
4: 이현진님 마산에 있기엔 너무 아까워. 그냥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게 잘 어울릴 듯.
5: 아, 네.
1: 마산에서 활동을 하십니까?
5: 아, 집이 마산이고요. 네. 한 달에 보름 정도는 서울에 와 있습니다.
1: 아, 네. 마산에서 여기 올 때는 뭐.
5: 차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1: 마산에는 아직 KTX.
5: 무슨 말씀이세요? 창원시.
1: 아, 창원?
5: 네, 마산 해원구에 저희 집 앞에 바로 KTX 마산역이 있습니다.
1: 아, 네, 네,
5: 오래됐어요.
1: 네. 아, 옛날에 제가 그 주례으로 창원 갈 때 KTX 타고 간 적이 있어. 창원 다음이 마산인가요?
5: 특례시예요.
1: 네.
5: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이 됐잖아요. 2010년도에. 네.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1: 큰 도시가 됐다고요?
5: 네. 인구 100만 도시인데 왜 그러세요?
4: 사과하세요.
1: 모니까 그런 거지.
4: 최혜구님 네. 사과하세요.
5: 아,
1: 죄송합니다. 마산 창원 시민 여러분께 몰라서. 아. 자, 이제 정희성 작곡가도 좀 인사를. 오늘 어떠셨습니까? 간만에 언제 나오셨는데?
2: 아, 참 좋네요. 미인 두 분이 앞에 앉으셨어요.
1: 네. 청취자 여러분께 얘기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2: 두 사람이 제가 만든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니까.
1: 네.
2: 작곡가로서 행복했고.
1: 그래요.
5: 네.
2: 나는 행운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1: 좋습니다. 네. 개인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자, 앞으로 청취자분께 얘기해 주시고, 네. 끝곡으로 이제 니미와 정희성 씨의 노래를 들을 건데,
2: 네.
1: 이미 떠난 그런 상황이죠.
2: 이 어머니예요. 이 노래.
1: 아, 연인이 아니고 엄마입니까?
2: 네. 이 노래 님은 어머니입니다.
1: 아, 삼척이 고향인 우리 정희성 작곡가의 네. 어머니.
2: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1: 나는 애인 얘기인 줄 알았어요. 엄마구나.
2: 네.
1: 자, 그러면 정희성의 엄마를 그리워하는 님이요.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감사합니다. 최고다? 내가 최고다!
5: 최고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주말 오후 고속도로에도 여전히 정체 구간이 많은 가운데 사고 소식도 끊임없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여주 휴게소에서 여주 분기점 쪽으로도 정체인데요. 여주 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도 역시 사고가 났습니다. 반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정체 구간이 아주 많은데요. 특히 덕평에서 용인 지날 때나 동수원에서 북선까지 또 군자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 쪽으로 정체 구간이 깁니다. 안성 포천간 고속도로 포천 방향은 포곡 1터널에서 모현 터널 쪽으로 몰려 있는데 포곡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역시 사고 났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송악 부근의 사고는 방금 정리가 됐지만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16km 긴 구간 밀려 있고 매성 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 지날 때나 광명역에서 금천 쪽으로도 속도 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2: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오늘 밤 8시 한강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에서 세계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이미 낮 1시부터 사전 행사가 진행 중이고 여의도 한강공원이나 이촌 한강공원 등 불꽃축제 명소에는 이미 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 강변북로에서 이촌 한강공원으로 가는 길들도 전면 통제 중입니다. 원효대교도 오늘 오전부터 전면 통제여서 이용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마포대교 강북방향 보행자 전용 통로로 쓰기 위해서 맨 끝차로를 막았습니다. 여의도권에서는 63빌딩에서 마포대교 남단 구간 이미 차량 진입 못하게 막아둔 상태고요. 이렇다 보니 올림픽대로 잠실에서 63빌딩 쪽으로 연결되는 여의 상류나들목까지 쭉 정체입니다. 여기서만 1시간 넘게 걸리고 있고 강변북로도 잠실철교에서 원효대교까지 정체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Elevator나 escalator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2026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오늘 밤 8시에 한강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에서 열립니다. 이미 낮 1시부터 사전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불꽃축제 명당으로 알려진 여의도 한강공원과 이촌 한강공원에는 이미 많은 인파가 모여 있어서 통제 구간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원효대교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전면 통제고요.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구간은 낮 3시부터 차량 진입 못하게 막았습니다. 강변북로에서 이촌 한강공원으로 가는 길들과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63빌딩 쪽 진출로도 이미 막았고요. 노량진 수산시장 고가차도 역시 조금 전부터 전면 통제입니다. 이렇다 보니 올림픽대로 잠실에서 여의 상륜화대목까지 50분 정도 걸리고 강변북로 잠실체육에서 마포대교까지 1시간 10분 걸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0: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4: 서울 시내 정체 구간은 점차 줄고 있는데 세계의 불꽃축제 관련 길들은 정체가 여전히 심합니다. 불꽃쇼는 오늘 밤 8시에 시작하지만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구간은 오후 3시부터 차량 진입 못하게 막았고요. 지하철을 이용해서 속속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6시 10분경부터 5호선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통과하고 있어서 여의도역이나 색강역 또는 국회의사당역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원효대교는 이미 오전부터 전면 통제했고요. 마포대교 강북방향도 맨 끝차로를 보행자 전용 도로로 만들다 보니 마포대교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나가는 진출로도 통제 중이고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63빌딩 쪽으로 나가는 길도 차량 진입 못하게 막아둔 상태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의 귀를 꼭 기울이며

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어휴,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고속도로들은 이제 정체 구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도 미사대교에서 강일까지만 짧은 정체 남아있고요.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도 시흥에서 중동 쪽으로만 움찔쭈랍니다. 하지만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아직까지는 긴 구간 가다 서다 이어지고 매성 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 쪽으로도 속도 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시내도 많이 좋아졌지만 잠시 후 8시에 시작하는 세계 불꽃축제로 통제 구간이 많은데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63빌딩 쪽 진출로가 통제다 보니 동호대교에서 여의 상륜하드목까지 길게 밀려 있습니다. 원효대교는 전면 통제고 마포대교 강북 방향 맨 끝차로가 줄어 있어 마포대교에서 강변북로 방면 진출로도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명을
2: 이번에도 숨졌습니다.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0: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levator나 escalator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 때 한번 눌러주세요.
4: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3: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휴일 방송은 주중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심리학에 이어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꽂힌 노래가 3일 동안 뇌에서 계속 자동 재생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노래에 꽂힐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Wolf Mother, Woman 들으셨습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Wolf Mother는 호주 시드니 출신 3인조 밴드입니다. 굉장히 노래가 하드하죠. 근데 사운드만 들어보면 거의 70년대, 80년대 그 사이 그런 느낌이 나긴 나는데 2000년에 결성된 밴드고요. 지금 방금 들으신 워먼, 이 노래가 이 팀을 전 세계에 알린 곡이라고 하죠. 오늘 여름말에서 이어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저도 이런 경험 종종 합니다. 어떤 노래가 한번 딱 꽂히면 3일이 뭐예요? 막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노래가 머릿속에서 계속 자꾸만 떠오르고 흥얼거리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 현상을 이어웜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 같이 공감하시죠? 서로 나누면서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사연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분께서 소소하지 않다고 해주셨는데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케이트 부시 Running Up That Hill 이어서 메가데스 Symphony of Destruction 들으셨습니다. 메가데스 노래는 1364번님께서 신청하시면서 10월에 메가데스 형님들 보러 부산 갑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10월에 부산 락 페스티벌에 나오시죠. 저도 보러 가고 싶은데 메가데스는 진짜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유리아님 오늘 처음 들어요. 손성훈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 손성훈 씨 나오셨을 때 들으셨군요. 네. 목소리가 익숙한 듯 많이 들어본 듯 친근감 있고 감성 툭 치고 가네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유리아님 처음 오셨다고 하셨네요. 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MGMT, Kid. 이어서 캣 스티븐스, Wild World.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 키드 노래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 무슨 장치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아기가 나오는 그 영상에 그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각자의 평가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좀 별로 기분 안 좋게 봤습니다. 이어서 캣 스티븐스 와일드 월. 이 노래 보통 미스터빅 노래로 많이 알고 계셨죠. 예, 미스터빅이 리메이크를 한 거고요. 원곡은 캣 스티븐스가 불렀습니다. 활동하다가 한 10년 좀 지나서 이름을 유스프로 바꿨는데 요거가 그 이슬람 쪽에 개종을 하면서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내용이 있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어서 터치입니다. Alive.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소나무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밝은 성격 때문인지 어릴 때부터 잘한다, 재미있다 늘 칭찬을 많이 받아왔고 그 덕분에 무슨 일이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 밝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나대는 것 같아 자제하게 되고 남들에게 맞추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네요. 말조심도 하게 되고 행동도 의식하게 되고요. 이러다가 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해서 스누디님께 고민 상담 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소나무님.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소나무님 자신을 잃어버려요. 진짜로. 잘 생각하셨네요, 진짜. 어릴 때부터 잘한다, 재밌다, 칭찬받았다고 하셨지요? 그게 소나무님 본캐입니다. 원래 밝은 사람이에요. 나대는 것 같아서 자제한다고 쓰셨는데 혹시 누가 소나무님 보고 나댄다고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안 했다면 그냥 소나무님이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드니까 말 조심하고 행동 의식하게 된다고도 쓰셨죠. 이건 나이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남들한테 맞추는 삶, 그거 예의 아닙니다. 부딪히기 싫어서 또는 미움받기 싫어서 맞추는 거죠. 물론 귀찮고 말 섞기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저도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맞추면 결과적으로는 남들만 편해요. 그리고 우리 소나무님은 집에 와서 뭔가 나를 좀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게 착한 걸까요? 아니죠. 길게 봐서는 소나무님한테 제일 나쁜 겁니다. 이런 속상함은 마음속에서 계속 쌓아지거든요. 그리고 밝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이 혹시 나대는 게 아닐까라고도 하셨죠. 아니에요. 그건 소나무님의 엄청난 재능입니다. 재능을 왜 자제하세요? 밝은 사람은 밝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소나무님 자리이고요. 말조심, 행동도 의식한다고 쓰셨죠. 말조심하다가 할 말 못하고 행동 의식하다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러다 인생 통째로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웃긴 얘기 있으면 참지 말고 하세요. 리액션도 크게 하시고요. 혹시 누가 나댄다고 하면요. 어때요? 소나무님 쓰신 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기본적으로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착한 심성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대면 좀 어때요? 나대는 사람이 원래 세상 이끄는 겁니다. 조용한 사람은 따라만 가요. 어린 시절부터 소나무님 원래 주인공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조연으로 살지 마세요. 다시 밝아지세요. 그게 소나무님 사는 방식입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권순우의 응원이었습니다.

뉴 오더 비주얼 러브 트라이앵글 들으셨습니다. 수나무님 응원곡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연 아까 쭉 읽어봤는데 네, 수나무님 그냥 계속 주인공으로 사시면 돼요. 주변 사람들 인지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꽃마리님, 손성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오늘 사연은 다 그날 보내신 분들이네요. 8428번님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손성훈 씨 노래가 다 익숙하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네. 손성훈 씨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Lord Royals. I've never

롤드 로열스 이어서 카운팅 크로우스 미스터 존스 두 곡 들으셨습니다. 카운팅 크로우스는 172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죠. TBS의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TBS의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라는 이 글귀로 보내주시는 사연이 모든 사연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아이 참 언제가 빨리 좀 정상화가 될까요? 모든 구성원들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The Cure, Just Like Heaven. 이어서 피터 가브리엘, Salisbury Hill.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오늘 마지막 곡 5584번님 신청곡입니다. 서문탁 3위인곡 들으시면서 권순우의 새벽 공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캠페인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0: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에스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G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 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모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예춘영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오고 어찌 업어요.
0: 얘야, 그저 대양 발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휴일 아침 한산한 서울 시내지만 오늘 아침 두 건의 마라톤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YTN 서울투어 마라톤 대회가 잠시 후 7시 30분에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종로를 따라 흥인지문까지 갔다가 숭례문과 을지로를 지나 청계천로를 따라 고산자교 동대문구청 앞까지 가서 다시 목교동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되고요. 현재는 서울광장에서 세종대로 자거리 쪽 진행방향 전차로가 통제 중입니다. 마라톤 진행 상황에 따라 통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전 8시에는 정동 사거리를 출발해 통일로를 따라 구파발을 지나 파주 임진각까지 가는 전국 통일구간 마라톤 대회도 열리는데요. 통일로 구간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로 이동할 예정이어서 버스들 차로 변경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0: 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응답하라 2588 2588.

0: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2: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3: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휴일 아침 서울 도심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한창입니다. YTN 서울투어 마라톤 대회 7시 30분에 시청업 서울광장에서 시작됐는데요. 워낙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있어서 이제서야 출발한 그룹도 있습니다. 지금 세종대로 자거리에서 흥인지문 구간 양방향 종로의 통제가 계속되고 있고 세종대로 자거리에서 숭례문 구간의 통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을지로를 지나 청계천로를 따라 동대문구청 앞까지 가서 무교동까지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되고요. 진행 상황에 따라서 도로 통제 구간이 계속해서 바뀔 예정입니다. 잠시 오전 8시에는 정동 사거리를 출발해 통일로를 따라 구파발을 지나 파주 임진각까지 가는 전국 통일구간 마라톤 대회도 열리는데요.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예정이어서 차로 변경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0: 258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TBS 캠페인.

벌쏘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쏘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3: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아.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현재 서울 기온이 23도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29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반면 전남 해안 지역과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고 동해 남부 앞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까지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니까 바다 쪽으로 가신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대체로 소통 원활한데 주의하실 곳이 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한남대교 조금부가 강남대로 쪽 진출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반대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은 반포 지하차도 있고 4차를 고장차가 있고요. 한강철교 부근은 양방향 모두 1차로를 막고 하단 정비 작업 중입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 방면도 한강대교 조금부가 1차로에서는 공사 때문에 반포대교 지나면서부터 물리기 시작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